너와 약장들을 모두 하나같이 뱅뱅뱅뱅 하늘을 슈슈 그냥 막 하늘을 날아다녀 슈퍼맨 너 해골이 위험에 딸려 웃음짓게 만들어 내게 뱅뱅 너 후지만 되는 그 화살 날 딸들 이제는